0: 좀 숨 많이 뜯었냐?
1: 그냥 뜯다 양대 뿌리
2: 양대 지만의
3: 뜯는
4: 차이지 에르볼
5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6: Igual es guantes, cabrón.